0: 사람입니다.
1: 오마시 군, 넘어 넘어. 어이, 거기 거이.
2: 거이,
1: 아이 거이. 사기라, 니그라, 모두 거이.
2: 미시오 잠깐.
1: 사기라, 니그라.
3: 사기도 니.
1: 고래야, 모두 거이.
2: 미시,
1: 미시. 아, 미시. 미시,
2: 미시. 미시, 미시. 하, 멋져.
1: 미시,
2: 미시. 미시, 미시. 하, 니 등장. 하, 니 등장.
4: 我告诉你，有多俩人，这活不能干。
2: 多还不好，越多越好啊！咱俩呀，阴俩，人多了弄不好要出事儿。这样，今天算了，哎，赶紧弄菜。
4: 江叔，哎，赶紧弄菜，快！
2: 对不住，来，卤牛肉刚切好了，花生米。
4: 用。
1: 喂，三个多少？过来的，还贵。
2: 哦，
4: 好。